눈 수도스노 부두영의 돈이 반박이오의 루증 수긍 시양 수긍 비나기 말이 원더링 아티조로 시아란 우연연 시양 왁달무니코 삼본 수마티오 자우스 방리뿔 간딩 아도라겐 근딩근딩 자위 루만타르 프로그램 4 RRI 아요키오카르토 수도스노 부두의 바디카도라겐 근딩 가비산 지무니코 근딩 티티파티 라라 슬렌드로 바드넘 Sutasno budaya sugeng siang sugeng midangetaken.